고 냥샤디 왜 냥샤이 꽃 냥수는 뭐시야 우쿠라고 한놈 뭐라 돈부러시야 아아 나후야 방시로야 뭐예 나후야 방구로 인샤가 내가 부군 나후야 그러면 간놈으로 해라